0: 아니 놓고 띠 아니 놓고 야빨린 놓고 돈 득실가 잡어요. 야 뿌리 구야망 신이강 신이 봄개강아리. 그래 un saludo cordial para mis amigos que cumplen años hoy día. Felicidades.
1: 5:48 minutos.
0: Himalaya hasta ahora un día siempre 5 de la mañana 48 minutos.